0: 이제 나머지 또 하게 이제 로가요 그러는 중에로 골피 좀 어쨌든 설렘나 거를 이제
1: 또 다음 밤에
2: 내다 버리기
1: 대
2: ma potevi prendergli almeno una borsa.
0: Ma mi stavo chiedendo anche in colpo, ho detto mica mia mamma che mi chiede una borsa e faccio no. Sono bastardi tutti quanti.